네, 정승환의 마치 오늘처럼이라는 노래 청해 주신 그분이 누굴까요? 행복해져라님입니다. 행복해져라님께서 케이윌의 사랑이 시작되어 이렇게 성시경의 나의 하루처럼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어요. 사랑님 안녕하세요. 굿모닝이에요. 어제 하루 쉬었더니 월요일 같은 느낌이네요. 쉬고 난 다음날 피곤한 것 같아요. 사랑님도 하늘로서 가족분들도 모두들 화이팅 하세요. 좋은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쉬고 나면 더 피곤한 이유. 생체 리듬이 깨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출근할 때는 몇 시에 일어나서 정확한 시간

네, 저 달빛사랑이 신청곡 마감했습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단미님 앞으로 예쁜 사연과 함께 노래 두서너 곡 넉넉해서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란에 우리 햄바오님께서 비투비의 집으로 가는 길 벤의 마지막이니까 다비치의 두 사랑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는데 벤의 노래가 아까 한 곡 나갔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엉겹결에 어울린 노래가 벤의 노래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겹쳤네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입니다. 천국남기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아침부터 옷이 젖었습니다. 큰일이네요. 그래도 방송 들으면서 잘 이겨보겠습니다. 잘 들게요 하셨어요. 출근했는데 아, 땀 흘려서 선풍기로 말리고 있습니다 하시는데 아, 여름만 되면 그 땀이 문제인 거죠. 저도 우리 햄바오님 그 하루 종일 꿉꿉하게 있어야 되는데 선풍기로 얼른 말려고 상큼한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큼하고 건강하게 아자아자 화이팅하는 날 되시기 바라면서 노래 제가 한 곡 더 준비했어요. 아니 벤의 노래 버리고 시아의 사랑의 인사 전해드릴게요.

네, 비지맘님께서 도경수의 팝콘, 김태우의 사랑비, 풍뎅이의 솜사탕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준비했습니다. 비지맘님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운 날 지치지 않는 날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0: 네, 제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신청곡입니다. 글루미 썬데이님께서 조덕배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사랑한 후에 신성우의 노래 이규석의 기차와 소나무 세 곡 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준비했습니다. 오늘 날씨 많이 덥죠?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고 상큼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1: 다가가면 뒤돌아 뛰어가고

네, 달빛사랑에는 이제 한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두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단민님과 즐겁고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 사랑, 우정, 희망 그리고 행복이 함께하는 곳 한우로서 방송국입니다.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인라이브에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라이브 음악방송 검색하신 후 로그인하시고 한우로서 방송국 찾아주시면 됩니다. 대화방 오시면 연두색 바탕의 연필 모양 보이실 거예요. 눌러주시고요. 간단한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은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저희는 가요방입니다. 가요로만 신청곡 받고 있고요. 트로트, 경음악, 팝송, 힙합 신청곡 안 됩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두 곡 이상 방송하지 않고 있어요. 전 시간에 방송되었던 곡 역시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수의 곡을 넉넉하게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참여 1분 후부터는 추천 가능하니까 방송국 추천 부탁드리고요. 좌측 하단 점 3개 누르시면 즐겨찾기도 됩니다. 이 또한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방송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와주세요.

매일 맞이하는 아침이지만 오늘 아침은 유독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공기마저 싱그럽고 눈이 닿는 곳마다 새로움이 가득한데요. 마치 오늘을 위해 준비된 완벽한 시작 같은 느낌입니다.

이 밝고 기분 좋은 에너지를 그대로 담아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2시간 달려보려고 합니다. 지치기 쉬운 목요일 아침이지만 오늘만큼은 설렘 가득하게 시작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안녕하세요. 하늘호수 방송국, 저는 단미입니다.

여름이 되면 이제 빠짐없이 신청곡을 주셨던 것 같아요. FX의 Hot Summer 들으셨는데, 이 곡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이 곡을 듣는 날? 들으면, 아, 여름이구나 싶어요. 근데 아직 6월이잖아요. 벌써부터 이렇게 더운 게 말이 되는가? 이 얘기를 지금 몇 년째 매년 하고 있는데 덥기는 합니다. 저도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 진짜 정말 많이 했어요. 나는 아무리 더워도 아이스 커피는 추워 못 마셔 그랬는데 얼마 전에 따뜻한 커피를 저 혼자만 시켜서 마셨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아, 나도 이제 아이스 커피로 갈아타야 되는구나. 그때 이후로는 계속 아이스 커피로 마시고 있네요. 덥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은 10시 24분 지나고 있고요. 햄바오님께서 안녕하세요. 단미 누나 천국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들을게요. 하셨네요. 오늘 전날에 잠을 못 주무셨을까요? 예, 잠을 못 주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잠을 좀 설쳤는데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요 하셨거든요. 노래 들으시면서 좀 정리가 되셨나? 이제는 머리가 팽팽 돌아가나 궁금한데요. 루미구구님께서 오늘 하루 천천히 슬로우 출발 하셨어요. 왜요? 오늘은 왜 천천히 가는 건데요? 오늘 빨리 움직이면 안 되는 건가요? 아,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저는 오늘 출근을 합니다. 네, 오늘하고 내일 후다닥 좀 지나가고, 주말에 나름 저 계획을 세웠어요. 뭐 이것저것 하려고. 근데 무슨 계획을 세웠더라? 아니, 요즘에는 그냥 생각하면 저도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지 않아도 생긴 거죠. 그래서 저도, 저 토요일 날, 할 일이 두 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하고 내일 좀 빨리 지나가고 주말이 왔으면 좋겠어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텐데. 루미구구님의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뭉치님이십니다. 단미님 안녕하세요. 무덥고 흐린 오전입니다. 비가 내리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 있다 죽순 까는 작업을 해야 해서 조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죽순을 저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먹어본 적은 있죠. 까본 적은 없는데 긴장하실만도 할 것 같아요. 아, 아니다. 근데 꽁치님은 베테랑 아니신가요? 단미님 즐겁고 신나는 하루 보내세요 하셨네요. 여기도 오늘 오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면 좀 더위가 한풀 꺾일까요? 요즘 여기 계속 더웠거든요. 아침에도 25도 계속 그랬고 밤에는 29도 아니 밤이 아니라 오후에 29도 그리고 한밤중에도 20도가 계속 넘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계속 더웠어요. 근데 오늘 비 온댔는데? 어? 바뀌었네. 아, 오늘 비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 오후에 그냥 아 밤에 오는구나. 바뀌었어요. 아까 4시쯤부터 비가 계속 올 것 같았는데

지금 다시 봤더니 밤 9시부터 몇 시간 내리다 마네요. 왜 이렇게 덥죠? 저도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꽁치님께서 청해주신 곡 준비하고 있고요. 와우님께서 안녕하세요 단미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하셨네요. 네 요정님 저도 반갑습니다. 지금 매직하고 있어요. 머리가 반곱슬이라 부시시 해졌거든요. 미용실에서 오래 앉아있는 게 싫어서 셀프로 합니다. 매직은 집에서 하나 가서 하나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비용도 80% 정도 아낄 수 있고요. 방송 들으며 잘 마무리 해볼게요. 이게 돼요? 진짜 어떻게 해요? 집에서? 이게 아니 그래서 지금 너무 놀랐잖아요. 매직이 잘못하면 약간 자국 같은 것도 남기도 하고 꺾이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주변에 보면 예, 저 빼고 저는 진짜 할 줄 아는 게 없거든요. 저는 예, 재주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인데 주변에 보면 이런 재주꾼들이 너무 많으시다니까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0: 심장이 시큰해. 난 네가 낯설었고 비가 내릴 듯 하늘은 시꺼매. 반복된 실망과 다툼 속 서론 지쳤고 넌 아마도 오늘 여기서 내게 꼭 이별을 말할 것 같아.
1: 11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신청곡 마감했고요. 잠시 후 12시부터는 우리 스타비님께서 방송 이어주십니다. 스타비님께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필사마님께서 청해주셨던 소유와 매드클라운의 착해 빠졌어, 김재환의 달팽이 들으셨고요. 지금 나가는 곡은 꿈꾸는 마음으로님의 신청곡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초콜릿님이세요. 단비님 안녕하세요. 잘 듣습니다 하셨네요. 청해주신 곡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센치신님께서 안녕하세요 단비님. 아침부터 잔뜩 흐려있더니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아, 거기는 비 오는군요. 여기는 밤에 온다고 했는데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6시에 일어나서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러 사우나를 다녀왔습니다. 한결 개운하네요. 지금은 아샤추로 당충전을 하고요. 오후 일정은 피로한 몸을 달래기 위해 스파와 마사지를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지금 사연만 적고 출발하려는데요. 단미님 방송이 끝날 무렵 12시부터 2시간 동안 받을 예정입니다. 가는 동안 열심히 청취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최근 제 주변에 가장 멋들어지게 사시는 분이 우리 센치신님이신 것 같아요. 아유, 정말 예, 멋들어지게 사십니다. 부럽습니다. 야, 마음껏 즐기세요. 너무 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진심입니다. 존경합니다. 정말. 청해주신 곡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해드릴게요.

비주맘 님이십니다. 노래 청해 주셨어요. 유피의 뿌요뿌요, 룰라의 3-4 두 곡인데 제가 두 곡을 준비를 해뒀거든요. 어릴 때 생각나네요. 진짜 어릴 때죠. 지금 제 나이에서는 고등학교 때를 생각을 하면 굉장히 굉장히 어릴 때니까 그 노래를 들으면 생각나는 장면들 있지 않으세요? 저는 유피의 뿌요뿌요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저보다 한 살이 많았나 두 살이 많았나 좀 그건 좀 희미한 기억이지만 네 어쨌든 오빠였죠. 네, 사귀던 오빠. 오빠가 저 시험 기간에 이제 뭐 수학을 좀 봐준다고 했던.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오빠가 공부를 못했는데 뭘 봐준다는 거였는지 네, 생각이 나네요. 룰라의 3-4는 노래방 친구들이랑 노래방 놀러 다녔던 거 생각나요. 네. 어렸을 때는 노래방 가는 거 참 좋아했었거든요. 네. 제가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좋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뭐 그때도 그랬지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좋아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 친구들 중에도 노래를 진짜 잘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노래방 가면 너무 신나고 좋아요. 노래를 잘하니까 듣고만 있어도 신나고 또 좀 흥이 많은 친구여서 그 친구랑 노래방 가면 저도 막 흥이 넘쳤다. 아, 친구 보고 싶네요. 며칠 전에도 잠깐 카톡을 했는데 정말 안부 인사 정도밖에는 못했거든요. 바빠서. 그 친구도 워낙에 바빠가지고 너무 보고 싶은데요.

나의 자유에 제 시간 마지막 사연입니다. 우리 재봉둘 고양이님. 세상에서 제일 초라하고 무거운 얼굴로 미팅에 참여하고 샘플 제작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만의 파도에 들어갑니다. 원단 종류, 색상, 패턴, 디자인 초안 부자재까지 점검하면서 몰입을 하다 보면 밥보다는 커피가 더 땡기고 시간의 지루함을 그대로 돌파하는 상황? 단순히 월급과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하지 않으면 1년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외면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옷을 만들지 않으면 금단현상이 생기고 심리적으로 초라해진다거나 할까요? 아직 초기 단계에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끝내고 느끼는 공허의 유산, 허탈의 공기, 허망의 뜨거움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이 아름다운 지옥길을 걸어갑니다. 지금 아이스커피를 쏟아내면서 재봉틀 러닝을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한우로스의 단미 언니가 아니라 인간 박단미 언니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아이스커피와 함께 언니 사랑합니다. 가끔 연예인분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벌어요. 뭐, 네, 이런 이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사실 또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수입까지는 게 거의 많지 않잖아요. 뭐 저 역시도 저는 이제 전공했던 걸 직업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어려서의 꿈이 지금 이 직업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 뭐 물론 그 과정들이 좀 힘들기는 한데 제가 좀이라고 해서 아니요 많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을 묵묵히 어려움도 이겨내고 하고 계시는 우리 재봉틀 고양이님 제가 정말 많이

인사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2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 6월에는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평일 아닙니다. 쟤왜 저래 그러시겠어요? 아니, 평일에 시간 내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방송을 다음 주에도 못해요. 이렇게 방송을 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근데 귀한 시간을 여러분과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좀, 숨구멍 같은? 요즘 정말 좀 피곤하고 힘든데 제 숨구멍이 되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뵐게요. 스타비님과 더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혹시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선택의 순간마다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며 끊임없이 고민했던 모습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도 매일 작은 햄릿이 되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지, 이 결정이 후회로 남을지는 않을지 걱정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은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니라 한 걸음씩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완벽한 선택을 기다리다 보면 출발조차 못할 수 있지만 부족해 보이는 선택이라도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하니까요. 혹시 지금 무언가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만큼은 너무 오래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작은 한 걸음이 생각보다 훨씬 멋진 곳으로 데려다 줄지도 모르니까요. 희망찬 음악과 함께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 울리기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단미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대중적인 음악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전해드린 곡은 중복 송출되지 않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행바오님의 신청곡 함께 해봤습니다. 김범수 끝사랑, 포맨의 살다가 한 번쯤, 노래 그리워 그리워 전해드렸어요.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점심 먹으면서 잘 들을게요 하셨는데요. 즐거운 식사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프닝 멘트를 하려고 딱 입을 열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 있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뭔가 좀 보이지 않게 이런저런 잡음들이 좀 있었어요. 방송 연결 상태도 많이 좋지 않은 점 사과드립니다. 그래도 지금은 좀 안정적으로 연결이 됐죠? 피자마님 반갑습니다. 월요일 같은 목요일입니다. 잠이 안 와서 새벽 1시가 넘어서 잠들었다가 4시 반에 깼더니 눈꺼풀이요. 올리면 내려오고 올리면 내려오고 하는 그런 하루예요. 아침에 믹스커피 두 개를 타서 진하게 먹어도 소용이 없네요. 버텨보렵니다. 앞으로 4시간 10분 남았네요 하시면서요. 많이 남았네요. 네, 그래 좀 줄어들었죠? 신청하신 지가 시간이 좀 됐으니까 아마 2시간 정도 남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해 잘 듣습니다 하셨어요. 송지우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정지웅의 1994년 어느 늦은 밤 스몰마마의 행복한 날을까지 피사마님과 함께했습니다. 남은 시간도

이래저래 복잡한 시간을 보내고요. 이제서야 좀 차분하게 대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대기하다가 택배로 고추장

시킨 것과 볶은 땅콩 산 것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인 줄 알고 있었는데 목요일이어서요. 이따가 오후에는 잠시 외출해서 해야 할 일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도 반갑고요. 즐겁고 신나는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꽁치님, 저는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감도 오지 않았고 근데 그냥 그랬어요. 어제 저희 아이들한테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네 아주 굉장히 지루한 날이었는데요. 바쁜 날들이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몬스타엑스의 뷰티풀 라이어 그리고 더 보이즈의 워치 잇 펜타곤의 예뻐 죽겠네 꽁치님과 함께 했고요. 오후 시간도 즐겁고 신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이고야, 더보이즈의 곡을 제가 잘못 전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아, 제가요, 아까 그 방송 준비를 이렇게 완벽하게 딱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네, 좀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에러가 났지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음번엔 제대로 잘 전해드릴게요. 이어서 다음 신청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승민의 예뻤어. 그리고 천홍희정의 그리워하다. 최은빈의 말리꽃 함께 했는데요. 요즘 노래 신청하는데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반응이 좀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네, 신청할 때 좀 망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져요. 하셨습니다. 꽃미남님. 아,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노래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요, 음악을 선곡하고 나서, 왜 반응이 별로지?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나는 노래가 너무 좋아서 틀었는데 왜 별로인 것 같지? 이런 느낌. 하지만 괜찮습니다. 각각의 많은 분들이요, 각각의 그런 그 사정에서 내 음악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또 꽃미남님과 같은 마음이신 분들은 노래 좋다, 너무너무 좋아 라고 감탄하실 것 같아요. 다만 그 감탄을 여기에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분명히 생각으로는 좋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해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사에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이쁜 돌림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비주맘님의 신청곡도 이어가 봤습니다. H.O.T. 행복, 그리고 UP의 바다, OPPA의 그대야 미안해 전해드렸어요. 뭔가 좀 활기가 도는 느낌이 듭니다. 비주맘님 덕분에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요 며칠 3일 동안인가 봐요. 잡코리아에서 제 이력서를 계속 열었다가 또 열었다가 또 열었다가 그랬어요. 아, 도대체 뭐지? 연락을 하려면 하시고 아니면 아닌 건데 뭔가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그런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뭘까? 왜일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오늘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아, 왜 그렇게 고민하셨나 했더니 거리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 아시다시피 뭐 찬밥 더운밥 가릴 그런 처지가 아니어서 괜찮습니다. 일단 면접 보러 가겠습니다 라고 흔쾌히 승낙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2시에 네, 면접 날짜가 드디어 잡혔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와우님 반갑습니다. 점심시간이에요. 오늘의 메뉴는요, 김치찌개 계란후라이. 이상하게 김치찌개는 질리지가 않죠. 한국인의 인증이죠. 스타비님도 맛점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네, 저도 오늘 김치찌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잘 맛있게 먹어요. 이지영의 겁쟁이, 린의 실화, 거미 구름이 그린 달빛, 와우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스타비의 가요올릭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이쁜 돌림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올릭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늘우수 방송국 이쁜 돌입니다. 앞전 방송 스타비님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부터 2시간 동안은 저 이쁜 돌과 함께 할 겁니다. 밖에서 장미 주신 민구님 감사합니다.

강한 사람은 절대 안 무너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든 날에도 자기 일상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은 와도 아침은 맞이하고 상처는 있어도 해야 할 일들은 꼭 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이 흔들리면 생활부터 무너뜨립니다. 불만스러우면 입을 뒤집어 쓰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괴로우면 하고 있던 것도 놔버리고 상처받으면 자기 삶을 방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게 되죠. 하지만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다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자기 리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분이야 어떠하든 해야 할 건 꼭 하고 지켜야 할 건 꼭 지켜냅니다. 인생은 위기보다 위기 때 어떤 생활을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의욕은 사라지고 열정은 흔들리고 감정은 매일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남죠. 그래서 자기 일상을 잘 지켜내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신력이 강하다는 건 참고 버티는 능력이 아닙니다. 불안한 날에도 평소처럼 살아내는 능력인 거죠. 사람들은 큰 결심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거대한 결심보다 반복되는 하루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오늘도 일어나고 오늘도 또 움직이고 오늘도 자기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진짜 큰 힘인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웃는 한 사람은 무너지는 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의 루틴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신청곡 사연단 와봤습니다. 우리 후라이팬 햄바오님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지원 다음으로 이쁜 방글방글 이쁜 돌루나 후라이팬이 천국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좀 큰일 하셨네요. 우리 바오님 제가 좀 이쁘긴 하죠. 네. 배우 하지원이 얼마 전에 23년 만에 음악 방송에 귀환을 해서 아주 이쁜 젊음을 뽐냈더라고요. 어찌나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는지. 저랑 하지원이랑 나이가 같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지원처럼 이쁘고 젊고 우아하게 늙고 싶습니다. 신청하신 곡 3곡 연이어 나갑니다. 누가 뭐

아, 하지원이 저보다 2살 많았군요.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 될 뻔했어. 자, 두 번째 신청곡 사연 전해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쁜돌님. 오늘은 우리들의 발라드 신청합니다.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꽃미남님 다녀가셨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비 오는 날 운전 조심하시고요. 끼니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연 하나 더 전해봅니다. 이쁜돌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 마치고 외출해서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얼른 일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꽁치님 다녀가셨습니다. 소나기인지 모르겠는데 비가 굉장히 옵니다. 꼭 우산 챙기시고 다치신 일 없이 건강하게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의 신청곡 두 곡씩만 전해드려봅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연이와 함께합니다.

흔히 갱년기라고 하면 여성들에게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에게도 갱년기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다만 여성처럼 비교적 짧은 기간에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은 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변화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어느 날부터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충분히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예민해지고 내가 지금 무얼 위해서 이렇게 죽으라고 일만 하고 있나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참 의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시작하는 것조차도 귀찮고 겁도 납니다. 그치만 남자분들은 잘 표현하지 않죠. 한 집안의 가장이니까, 아버지니까, 남자는 원래 참아야 하니까. 뭐 이런 생각으로 속마음을 꺼내지 못한 채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주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년 남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요즘 많이 힘들지? 늘 고생이 많아. 힘들면 좀 쉬어도 돼. 이 같은 따뜻한 관심과 이해일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은 늘 엄마에게만 수고가 많다고 소리칩니다. 남자들도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말이죠. 인생의 절반 이상을 가족을 위해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강한 척 했지만 사실은 지쳐있고 괜찮은 척 했지만 사실은 위로가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성에게 갱년기가 있듯이 남성에게도 분명히 갱년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인 만큼 부끄러워 할 일도 숨길 일도 절대 아닙니다. 나도 쉬고 싶다, 나도 힘들다 라는 표현을 이제는 조금 하셔도 됩니다. 와이프나 아이들이 모를 것 같죠? 살갑게 표현만 못할 뿐이지 분명히 다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버텨내주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아빠에게 늘 감사합니다.

참 마음이 먹먹해지는 곡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내 새끼도 생각이 나고 참 가족이라는 거는 그냥 뭐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너무 사랑스러울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고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뭐 그리고 내 새끼들한테 잘 하자고요. 자, 꿈꾸는 마음으로님 신청곡 나가고 있습니다. 세 곡의 신청곡 중에 두 곡 준비했어요.

방에 계신 햄바오님을 뒤를 이어 우리 필사마님도 시작했습니다. 와, 고윤정보다 이쁜 돌림이다. 감사합니다. 고윤정도 참 이쁘죠. 눈도 크고 젊고 부럽다 그 젊음. 자, 두 시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필사마님 다녀가셨어요. 세 곡 중에 제가 두 곡 준비했습니다.

예쁜돌님 안녕하세요. 맞점은 하셨나요? 하는 것 없이 바쁜 하루입니다. 구직 사이트 회원 가입해서 이력서 등록하고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게 많습니다.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퇴직을 앞두고 계신 우리 행복회자라님 다녀가셨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시기죠. 좀 쉬어볼까 싶기도 하고 그냥 연이어서 일하는 게 낫다 싶기도 하고 마음처럼 쉽지 않은 시기일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 계신 곳보다 더 좋은 곳에서 행복해져라님을 찾으실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오늘 신청곡이 너무 많아서 신청하신 곡 중에 두 곡씩 준비를 했습니다.

자주 싸우는 부부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생각입니다. 처음엔 서운했던 마음 하나로 시작된 대화가 시간이 지나면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싸움으로 변해버리죠. 그리고 맨날 똑같은 문제로 도돌이뼈처럼 반복해서 싸우고 있다면 어쩌면

문제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대화하는 방식에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내 입장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기려는 마음이 커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싸움의 목적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승리가 되길 원하는 대화라면 애초에 그 대화는 이미 잘못 시작된 겁니다. 말로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상대방의 마음은 잃게 되니까 말이죠. 부부는 서로를 이겨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같은 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오래가는 관계는 누가 맞고 틀리냐를 가려내는 것보다 상대방의 마음이 이랬었구나 하고 먼저 알아봐주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마음만 알아봐줘도 분명 고맙다라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0: 아직도
1: 신청곡 사연 안에 민구님 목소리 대박 하셨는데 듣고 계십니까? 다음엔 대화방에도 꼭 한번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돌림. 밖에 바람이 엄청 불어요. 저랑 돌림 같은 사람은 날아갑니다. 청소를 하려고요. 바람이 너무 불면 집으로 먼지가 많이 들어와서 별로이긴 하지만 밤만 열고 청소 들어갑니다. 방송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청소장인 와우님 다녀가셨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티가 나지 않는 게 청소잖아요. 청소보다는 정리를 해야 가족들이 더 많이 알아보더라고요. 우리 같은 주부들 눈에는 보이는 것들이 왜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시네요. 그리고 하나 알림을 해드릴게요. 저희 방송국 하늘호수 방송국이 6월 16일 벌써 22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날 특별 방송이라는 걸 하는데요. 자키분들이 1시간씩 돌아가면서 거의 모조리 방송을 다 하십니다. 거기다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하늘호수 방송국에 하고픈 말을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셔서 저희 방송국 부국장 흑장민님께 보내주시면 그날 특별 방송 시간에 본인의 목소리가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울려 퍼집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오랜만에 듣는 곡입니다. 김민우의 곡을 신청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절대 못난이 곡이 왔습니다. 아주 그냥 습하고 피곤한 하루네요. 밑에 지방은 비가 온다고 한 것 같은데 윗지방은 아직입니다. 어여쁜 돌루나 혹시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가요? 제가 듣고 싶은 곡, 선곡 3곡 말고도 개인적으로 듣고픈 곡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듣고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김민우의 곡과 제가 김민우의 곡 사랑일 뿐이야. 그리고 JD의 한 사람 준비했는데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댄스 노래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 고기조아님의 신청곡 두고 전해 듣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쁜돌림. 지금 운전 중이라 빠르게 천국만 남겨둡니다. 2시간 힐링 스파 마사지를 받고 복귀 중이에요. 2시간 감사히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센치스님 이쁜 하트와 함께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일본은 잘 다녀오신 거죠? 좋은 추억 만들고 오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바쁘게 취미생활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몸이 피곤하고 지칠 때 한 번씩 그렇게 전문가에게 관리받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녀가 주셔서 감사해요. 신청하신 곡, 신나는 곡 준비합니다.

제가 노래를 너무 조잡스러운 걸 받아놓습니다. 센치시님, 제가 다음에 조용한 곡으로 다시 사계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자, 다음 신청곡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님 다녀가셨습니다. 모세 오라보니 신청사연 잘 안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동적이에요. 자, 허각이 부르는 헬로우로 바로 넘어갑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저희 방송국 개국 22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국에 하고 싶은 말이나 건의사항, 뭐 앞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이쁘게 녹음하셔서 흑잔미님 앞으로 많이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굉장히 꿀꿀하죠? 하지만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마무리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선물 주신 분들, 참여해 주신 분들, 그리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실 악마님과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게 바이바이.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였습니다. 어제 휴일 잘 보내셨나요?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하루였던 것 같은데 저도 덕분에 잘 쉬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목요일이에요. 내일이면 금요일, 또 주말이 앞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전방송 우리 예쁜 돌림 고생 많으셨어요.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지금 출발해서 7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청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후덥지근하네요. 비 소식은 제가 있는 적이 없는데 비가 오려나? 막 허리도 아프고. 우리 이쁜 돌림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허리가 아파요? 막 무릎이 쑤셔요? 그러면 비 온다던데. 우리 이쁜 돌림은 좀 젊어서 안 그러려나? 저는 몸에서 신호가 오긴 하더라고요. 자, 그래도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한우르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일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우리 햄바오님께서 안녕하세요, 엄마 누나 청군남규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잘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가 많은데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햄바오님도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꽃미남님도 비가 와서 잠시 잠수 중이랍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잠시 잠수 타고 오겠습니다. 꽃미남님의 청구까지 같이 듣고 올게요.

누나 아까 비 많이 왔다가 지금은 소강 상태입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쉬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 잠시 쉬고 있는 거죠. 제가 잠시 나갔다 왔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더라고요. 빗방울 따라 지더라고요. 그 비를 한두 방울 맞고 왔습니다. 비가 좀 시원하게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왕 올 거면. 네, 그럼 우리 꼬미남님은 못 만나는 날이죠. 근데 뭐 소강 상태니까 오늘 만났으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죠. 네, 잠시 쉬는 타임 갖고 재충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빠르게 사연 신청곡 남기고 갑니다. 들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오늘 악마님 오늘은 목요일 곧 토요일 일요일이 되니까 힘내세요. 저는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노래는 송출이 되었습니다. 사연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 내일은 금요일. 저는 토요일보다 금요일 밤이 더 신나요. 그리고 일요일 밤 아쉬워요. 뭔가가 아쉬운 듯한.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안심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금요일 날 퇴근하고 나면 토요일, 일요일 쉬는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근데 금요일은 아무리 늦게 놀아도 부담이 없어요. 토요일은 그냥 편안한 시간. 일요일은 다 쉬고 나면, 아, 또 출근해야 된다는 부담감? 네, 오늘 하루를, 금요일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목요일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네, 저녁도 꼭 챙겨 드시기 바랄게요. 네, 지금 사연란이 좀 올라와 있어서 계속 쭉 연이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잠시 사연란도 멈춤 지시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선곡을 해서 새곡 듣고 나오도록 할게요.

네, 우리 피스마님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퇴근할라 망만님 방송 잘 들으며 힘들었던 하루를 마치고 퇴근합니다. 이른 퇴근하시는 거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운전하면서 조심해서 퇴근하시고요. 네, 오늘 하루도 날씨가 꾸물꾸물하죠? 저녁은 좀 든든하게 맛있는 걸로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제 그제 과음을 해서 그런가요? 아직도 해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또 쇠주를 한잔 먹어서 과음, 아니, 해독을 시켜야겠습니다. 그 있잖아요. 술을 과음한 날은 해장국으로 해서 해장국을 먹잖아요. 그 해장국에 반주로 한잔하면 속이 쏴 풀리는 줄 알잖아요. 안 그래요. 그 알코올이 그 알코올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해장한다, 해장했다 생각을 하는 거지. 알코올로 덮는 겁니다. 우리 필사마님, 오늘도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0: 나한테 잘해. 알겠지?
1: 네, 우리 비주맘님 반갑습니다. 두부 곡을 청해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비가 와요. 써나기로 해서 두 곡을 청해 주셨는데 한 곡 더 해가지고 써나기 세 곡을 듣고 나오죠. 써나기 제목의 노래도 참 많은데 어떤 곡을 올릴까 하다가 그래도 이분의 곡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우리 비주맘님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랄게요.

네, 행복해지라님 반갑습니다. 휴일 잘 보내셨나요? 악마님 안녕하세요. 엄청 습하더니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놀다 보니까 하루가 후딱 지나가요. 예전에는 바쁘게 일하다 보니 시간이 후딱 지나가다지만 지금은 이제 한가하니 하루가 후딱 지나가네요. 네, 골치 아픈 일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도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시원하게 내리네요. 마음만은 시원한 퇴근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 오는데 퇴근하실 때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퇴근까지 방송 잘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청해주신 곡 들어봤는데 조선 힙합이라 그래서 제목만 듣고 뭐지? 이거 뭐지? 이랬었는데 또 가수 이름으로 조선 힙합은 그렇지만 또 노래 제목으로 마음의 숲은 왠지 모르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우리 햄버우님께서 한번더 다녀가 주셨어요. 청해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게요. 네, 수고가 많다기보다는 그냥 하는 거죠. 네, 우리 햄버우님도 오늘 수고가 많으시네요. 끝까지 화이팅 하면서, 날씨가 좋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비올줄 모르니까 우산 준비하시고요. 근데 비안 와. 네, 우리 햄버우님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조심해서 퇴근하시고 저녁도 맛있게 챙겨 드시기 바랄게요.

네, 아직도 5시 39분이네요. 저는 오늘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와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반님. 월요일 같은 목요일이네요. 내일 지나면 또 주말이고, 이번 주도 금방 지나가겠어요. 이제 더운 날만 남았어요. 올여름 몸보신하면서 잘 버텨봅시다. 아, 닭세 마리 키워야 되나요? 그래야겠죠? 병아리 세 마리를 키워서, 초복, 중복, 말복이라 이름을 지어놓고, 초복날 초복이 잡아먹고, 세 마리를 키워야겠네요. 몸보신 하려면. 오늘 방송 감사하고, 맞전향하세요. 생유 해주셨어요. 그러게요. 몸보신 하면 뭐니 해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몸보신이 되는 겁니다. 아, 이제, 무더운, 이 비가 내리고 나면 또 무더운 여름 날씨가 찾아올 텐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리 와우님도 저녁 맛저녁 하세요. 환송 속의 그대, 환상인데 어떻게 환송을 쓰지? 환불은 안 되나요?

네, 여러분 이제 퇴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비가 오는 지역도 있고 뭐 맑음인 지역도 있고 흐린 지역도 있을 텐데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 하면서 조심해서 퇴근하시고요. 여러분의 퇴근길에도 하늘호수 방송국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곡 좀 길게 듣고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비가 와서 잠시

죄송합니다. 순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음악이 안 나와서. 아, 사고를 안 치면 방송이 안 되나 봅니다. 노래 잘 듣고 계셨는데, 갑자기 음악이 안 나와서 퇴장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다음 방송 우리 우스님께서 함께 해 주실 텐데, 너무너무 죄송스럽네요. 제가 몇백 명을 퇴근시켜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다음 방송 우리 우스님께서 함께 해 주실 거예요. 예쁜 사연들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들어오셔서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사연 마지막 사연이에요. 우리 필사마님께서 두 번째 다녀갑니다 하시면서 고생 많으십니다 하면서 청해주신 곡들 전해드렸고요. 우리 비주마님 또한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다녀가 주신 곡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저녁 맛나게 챙겨 드시고요. 남은 시간은 이제 저의 선곡으로 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시 30분이네요. 선곡을 해서 남은 시간 계속 들으면서 저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녁도 여러분들 챙겨 드시고요. 보통 지금부터 이런 저녁 드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 맛나게 드세요.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 음악 청취하는데 불편함을 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고요. 다음 방송 우리 우스님과 다 잊어버리시고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쭉 이어가시고요. 저는 또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뭐든지 많이 쓰고 자주 쓰면 따라 없어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죠. 아낌없이 쓰기만 하다 보면 언젠가 내 안이 텅 비어버린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도 엉뚱한 곳에 흘려보내면 돌아오는 건 허탈함 뿐인데요. 내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고 필요한 곳에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 우수의 보증합니다.

예. 제 시간 처음으로 햄바오님께서 신청단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수영. 천곡 남깁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퇴근하면서 잘 들을게요 라고 하시면서 바오님 다녀가셨습니다. 바오님 덕분에 무탈하게 잘 지내고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데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하실 때까지 안전을 하시고 조심히 도착하시길 또 한번 바라봅니다. 정해주신 곡 3곡 전합니다. 멀리

예, 신정남 고민아님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수님. 저녁에 피크타임이라 바쁜 관계로 후다닥 다녀갑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이라고 하시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고민아님 다녀가셨습니다. 저녁 시간에 아마 배달콜이 많을 시간이실 텐데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셔서 배달하시길 당부드려봅니다. 저녁은 드시고 일하고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안 드셨으면 바쁜 시간 지나고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시간이겠지만 편안한 저녁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 세 곡 모두 전합니다.

7시 남자 우수님 오늘도 다녀갑니다. 2시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필사마님 오늘도 신청남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녁 꼭 챙겨 드시고요. 주름 하시길 바랍니다. 주름이란 말 하시겠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행복하고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봅니다. 김재한의 달팽이, 손승현의 물들어, 이승철의 소리쳐 세 곡 전해드립니다.

0: 잠긴 채로.
1: 예, 신정남 꽁치님 다녀가셨습니다. 우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과를 거의 마치고 대기합니다. 오늘은 저녁 식사 후에 걷기 운동과 실내 스트레칭, 방 청소까지 다 끝냈습니다. 우수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꽁치님 오늘 하루 일과를 모두 다 끝내셨다면 이젠 편안하게 음악 들으시면서 쉬시는 일만 남으신 것 같습니다. 휴식체 하시면서 주무시는 시간까지 저희 하드로스와 함께 하시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신정남 다녀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해주신 곡 세 곡 모두 함께합니다.

신청단의 흑장미님 다녀가셨습니다. 비가 낮에 온다더니 밤이 옵니다. 비가 오니까 낮에 더워 죽는 줄. 습하고 덥고 오늘은 더 피곤하네요. 우리 우수님도 피곤할 텐데 화이팅 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신청단 다녀가셨습니다. 이제 시작일 겁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항상 방송국 운영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미님 우수는 조금 피곤하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조금 구리지만 그래도 행복한 저녁 시간 하시길 바라보면서 청해주신 곡 세 곡 모두 전합니다.

예, 수인님께서 신청 나는 단야 가셨습니다. 다빈 누나가 인정하고 또또 누나가 애정하는 리아 이콘 한우로수 공식 로맨티스트 미나무스님 안녕하세요. 목요일 늦은 7시 방송 오셨습니다. 오전은 비를 맞으며 오는 따가운 햇볕을 쐬며 악당들 속에서 목요일 하루 공부 잘 마치고 머리카락이 너저분해져서 씻기 전에 다듬었는데 머리 가운데쯤 500원 한만한 크기에 머리가 휑. 스트레스를 받은 효과가 오는 건지 벌써부터 탈모가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에 저녁밥을 입으로 먹었는지 코로 마셨는지 텐션이 뚝뚝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방송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조금은 덜 받으시고 항상 긍정적이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수인님 빠른 시일 내에 원형 탈모가 없어졌다는 소식 기다릴 테니까 오늘보다는 더 긍정적인 내일이 되길 바라봅니다. 청해주신 곡 세 곡 모두 함께합니다.

지금 시간은 8시 2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 시간 신청나는 마감을 했고요. 다음 방송하시는 이니님 앞으로 신청곡 사연 많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방송국은요, 인라이브 제구의 방송국입니다. 한우로즈 방송국에서 저 자키우스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 선곡으로 몇 곡 전해드리고요. 저는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이 재미없고 무기를 갈 땐 공항에 가보는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 출발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감이 가득한 곳이라서 에너지가 충전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당장 비행기를 타고 떠날 수는 없겠지만 다음 방송하시는 인인인 방송 들으시면서 답답한 일상이 조금 환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한 두 시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즐기세요. 인생은 영화처럼.

근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엄청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당황하기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가끔 우리의 하루도 그런 것 같지 않을까요? 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하다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요, 소나기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잠시 세차게 내리다가 어느새 지나가고 또 그 뒤에는 더 맑고 깨끗한 하늘을 선물을 해주기도 하니까요. 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무지개도 뜨지 않는다. 네, 오늘 하루 마음속에 작은 소나기를 맞으신 분 계시다면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흐려 보여도 분명 다시 맑아질 시간이 찾아올 테니까 말입니다.

네, 어쩌면 지금 이 시간 또 누군가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으며 또 휴식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요. 또 누군가는 늦은 퇴근길에 집을 향해서 가고 있을 거고요. 어디에서 계시든 또 오늘 함께하는 이 두 시간만큼은 좋은 음악과 또 함께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6월의 싱그러운 밤 공기처럼 편안하게 또 그리고 소나기 뒤에 찾아온 맑은 하늘처럼 기분 좋게 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니 인사드립니다.

네, 이 밤의 쉼터 이니의 가요 풍경입니다. 네, 지금 전까지 조금 전까지 우리 울스님 고생 많으셨고요. 목소리가 살짝 왜 기운이 없지? 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편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출발합니다. 갈까요? 뮤직 큐!

네, 여러분들께서는 여름이면 좋을까요? 네, 신나나요? 아니면 어느 계절을 좋아하실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보다는 겨울을 좋아하는데 말입니다. 네, 우리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 한어로서 방송국 이니의 가요 풍경입니다. 네, 방송 청취하시는 방법, 세이쪽으로 접속하신 분들은요, 세이라디오 이용하시면 되고요. 인라이브 쪽 역시 인라이브 라디오, 또 스마트폰의 어플로도 인라이브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네, 신청곡 남겨주실 곳 인라이브 쪽 한 곳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한 가수의 곡은 한 곡만 되고요.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간단한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면 우리님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니의 가요 풍경 11시, 11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네, 음악 신청란으로 살짝 올라와 봤네요. 우리 꽃미남님 다녀가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니 누나. 네, 우리 꽃미남님 아주 많이 반갑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요, 업할것 같아요. 42레벨? 네, 10% 남았어요. 수고하세요, 화이팅까지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레벨업 시키느라 아주아주 아주 열심이신 우리 꽃미남님. 네, 오늘도 많이 바빴나요? 네, 오늘 내일 지나면 또 주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또 주말에는 많이 바쁠 텐데. 네, 늘 더위 조심하시고요.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도 편안하게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우리 꽃미남님께서 신청하신 곡은요, 마마무의 퍼플라워즈. 네, 안윤진, 아이브의 멤버, 네, 슬픈 짠맛, 데이식스의 사랑, 이게 맞나봐. 세 곡 올려주셨어요. 함께 잘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0: 네, 오늘도 많이 많이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네, 부산의 야경은요, 탁 트여서 있고요. 멋진 음악이 흐르는 하늘호수에서 바라보는 야경도 너무 좋습니다.
1: 너를 만나 조금씩 반짝이기 시작한 건 너와 마시는
0: 아, 네, 맞아요. 낮에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분주함이 밤에는 정말 멋진 풍경으로 다가오죠. 그래요. 하늘호수의 가요 풍경 속에서 바라보는 야경. 정말 멋집니다. 네,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는데요. 네, 저도 신청해 주신 곡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아의 미워하지 말아요. 오디의 어제보다 슬픈 오늘. 송지우의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네, 새 곡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이번에는요, 우리 스위트님 다녀가 주셨네요. 사연 만나볼게요.
1: 커피 향기 가득한 이 거리, 잔잔한 음악이.
0: 언제 보아도 늘 보고 싶은 사람,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방송.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우주 최강 매력쟁이, 나의 소울메이트, 이니 누나, 방긋, 방긋, 하트꽁.
2: 줄 모르고 웃고 있는 우리 모습이.
0: 네, 어제는 잘 쉬시고 오늘 근무 잘 하시고 식사도 야무지게 드시고 오셨는지요 하셨는데, 네, 저는 뭐 먹는 게 진심인지라 늘 야무지게 잘 먹고 있습니다. 내일만 잘 마무리하면 또 주말이네요. 이번 주 일요일에는요, 내가 의지하고 좋아하는 우주 하나뿐인 이니 누나 생일이래요. 제 생일이래요. 여러분, 제 생일이래요. 일요일이.
1: 내려앉아 창가에 앉은 사람.
0: 네, 만날 수도 없고 주말이라 방송도 없어서 미리 땡겨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 감사합니다. 제가 제 생일 축하해야죠. 축하합니다. 네, 하면서도 웃긴 거 있죠. 네, 쑥스럽기도 하고. 네, 이니 누나한테는 늘 위로받고 늘 사랑받고 늘 고마운 거 아시죠 하셨는데, 저는 우리 스위트님을 비롯한 청취자분들께 네, 위로로 받습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도 만나서 반갑고 늘 고맙고 언제까지나 사랑합니다. 하트 꽁꽁꽁.

네, 여러분들께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는 건지. 네, 아무튼 미리 땡겨서 미리 네, 생일 축하해줘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눈물 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네, 신청해 주신 곡은요, 모닝커피의 예쁜 추억을 만들래. 주식회의 너를 사랑해 조이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까지. 네,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듣고 있을게요. 여러분 생일 축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Welcome to
1: 하늘호수 방송.
2: Let's go. Woo!
3: Yes, sir. 네, 커피는 참 신기합니다. 같은 원두로 내려도요, 누구와 마시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네, 행복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네, 거창한 일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행복이지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이 시간에 음악 한 잔, 여유 한 스푼 곁들여 편안하게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는 하늘호수 방송국 인예 가요 풍경이에요. 네, 지금 시각 10시 2분을 막 통과하고 있습니다. 인예와 함께하는 시간 11시, 네, 1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네, 인예가요 풍경 2부 시작했고요. 우리 꽁치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이니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제가 있는 방은요, 밤에 선을 하네요. 배가 고파서 두유 한 팩을 먹었는데요. 한 5초 정도만 포만감이 있다가 다시 배가 고파지네요. 아이고. 네, 5초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네, 살은 한 4kg 이상을 빼야 해서 자제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니님, 오늘도 좋은 밤 시간 보내시고요 하셨는데,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거 먹으면 안 돼, 살쪄 막 이러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도 또 스트레스 살이 막 찌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도 요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배고프고 막 이러면 또 잠도 안 오고 막 그럴 텐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꽁치님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꽁치님께서 신청하신 곡은요, 전소미의 덤덤, 권은비 씨의 언더워터, 그리고 나연의 팝까지 이 네 세 곡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저도 잘 들을게요.

네, 제 시간에 마지막으로 다녀가 주신 우리 흑장미님 반갑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습도가 높아서 그런지 피곤한 하루네요. 그래도 수요일이 쉬는 날이라 한 주가 빨라요. 오늘도 잘 들어요. 네, 제가 있는 곳은 한 소나기가 한 30분 정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습한 거는 좀 모르겠는데 지역에 따라서 살짝만 뿌려주면 많이 습할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청하신 곡이 파테코와 셔츠의 Love or Cool. 네, 따끈따끈한 곡 가지고 오셨어요. 2AM의 영화처럼 정동원의 이제서야 다 지우려 한다. 네, 세 곡 쭉 이어서 듣도록 할게요.

내 시계를 보면 초침은 늘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시계가 시간을 알려주는 건 초침 하나 때문이 아니라요. 시침과 분침이 자기 속도로 꾸준히 움직이기 때문이죠. 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성장하고 또 누군가는 천천히 걸어갑니다. 중요한 건 남보다 빠른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네, 오늘도 자신의 속도로 또 하루를 살아낸 여러분에게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네, 이니와 함께한 가요 풍경 오늘의 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 너 지금 누구의 꿈 안에 있건.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이어지는 방송 우리 나니님과 더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말 지나고요.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여러분이라는 풍경 속에 머물다 갑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잘 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루수 24 나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공휴일 연휴도 아니고 예, 선거날이라서 하루 잘 쉬고 오셨어요? 근데 투표 때문에 난리가 난 지역도 있어가지고 좀 시끌시끌했죠? 아마 그쪽에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참 엉뚱땅뚱 않는 일이 있어서 하루가 좀 시끌시끌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네요. 여러분들 투표 다 하셨어요? 근데? 예, 하신 분들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고, 사전투표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이, 뽑으신 분이 잘 돼서, 잘하고 있는지 이제 지켜볼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좀 전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이니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저는 우리 이니님의 뒤를 이어서 1시까지 이 밤의 끝을 잡고 달려달려 달려보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셔터문 올라갑니다.

제 타이틀이기도 하고. 박학기의 비타민 노래 전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잠시 뒤에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주시는 음악들 만나볼게요. 박학기의 비타민 함께 들어볼까요?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은 인나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개국방송 예정인데요. 16일날 다음 주 다다음 주 화요일인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해주실 게 있어요. 10일까지 여러분들이 한우로스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녹음해서 예 간단하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간단한 그 녹음본과 신청곡을 적으셔서 우리 흑장미님한테 주시면 흑장미님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정성 가득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송출해 드릴 거예요. 그 중에 세 분을 선정해서 선물도 드릴 예정이니까 예 여러분들이 한우로스에 하고 싶은 이야기 그동안에 못한 이야기들 있으시면요 신청란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 아니 녹음을 해서 우리 흑장님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쉽죠잉.

예, 신청난에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어, 근데 오늘 저랑 신청곡이 많이 겹쳤어요. 찌찌뽕. 안녕하세요, 나니 누나. 저의 세터마을 세류 이동 들어가는데 딱 중간에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수원터미널, 왼쪽으로 가면 수원역 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비행장도 가까워요. 좀 시끄러워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집 근처일 것 같네요. 제가 오늘 올보유하고 커플을 준비해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예, 저의 수고를 덜어주셨어요. 커플하고 올보유 준비해놓고 있고요. 이지훈의 해바라기, 이혜지와 이지훈 외 여러분이 불렀죠. 이 밤이 지나가면 이 곡은 우리 오프닝 때 들었고요. 노래 세 곡 예, 준비해드릴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밖에는 이슬비가 내리나 안 내리나 바람에 살짝살짝 빗물이 톡톡 튕기긴 하는데 빗방울이 내리긴 해요. 아주 그냥 스프레이로 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람에 한두 방울씩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금방 멈출 것도 같고요. 예,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의 신청곡 우리 만나볼까요?

예. 아, 이재현 목소리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나이답지 않게 굉장히 사람을 빨아들이는 예, 그런 것 같아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더 좋네요. 이어서 우리 꽁치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꽁치님 안녕하세요. 밤에 늦게 자려고 커피도 마시고 편의점 도시락도 사왔습니다. 근데 밤 12시 넘어가면 잠이 오겠죠? 아무튼 질방하시고요. 편안한 밤 시간 보내세요. 라고 우리 꽁치님 다녀가셨어요. 예, 꽁치님, 잠 오겠죠? 잠 오면 주무셔도 될 거예요. 신청곡 나갈 거니까. 신청곡 듣고 잠 오면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민혁과 보라미유가 부르죠? 사랑일지도 몰라. 미유의 사랑이지 말입니다. 제목이 재밌네요. 사랑이지 말입니다. 빨간 의자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이렇게 세곡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꽁치님도 편한 밤 보내시고요. 우리 샤방샤방은 꼬미남님도 예 일찍 들어가서 만난 식사하시고요. 지금 퇴근하신 분들도 계시죠? 예, 식사 만나게 하시고요. 편한 밤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10일까지 그 녹음본을 내시려고 다들 조용하신 건가요? 녹음 중이신가요? 아니면 주무시러 가셨나요? 아니면 드라마 보시나요? 아니면 자는 척?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곡은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신청곡은 두세 곡 정도. 뭐 사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올리시기 바랍니다. 신청곡 남겨주실 때 사연이 제일 고민이죠. 근데 저는 사연도 사연이지만 사연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신청곡들이 너무 좋아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 그리고 제가 잘 몰랐던 노래들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서 전 너무너무 좋아요. 예, 신청란에 콩콩콩 콩을 주셔도 되고요, 팥을 주셔도 되고요, 돌만 던지지 마세요. 돌 맞으면은 되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돌만 빼고 예, 안 아픈 걸로 살살 던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청란에 우리 황태자님 다녀가셨어요. 장범준이 부르는 수업시간 그녀. 수업시간에 그녀는 졸고 있을까요? 아니면 연애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아니면 좋아하는 남친 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공부는 안 하고 있을 것 같아.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한우로스 24 나니의 가요 비타민 함께하고 계시고요. 모닝커피가 부릅니다. 내 안에 스며들어온 너라는 곡 함께 들어볼게요.

예, 지금 시간 12시를 넘었네요. 드디어 12시가 넘었어요. 우리 행복하자 일님께서 신청난 다녀가셨죠? 예. 딴청 피운 게으름 피우는 저 왔어요. 청곡은 잠시만요. 음원 뒤적뒤적 해봐야겠어요. 좀 걸리겠죠? 기다려 주실 거죠? 그럼요. 이쁜 사람 말은 제가 잘 들어요.

제가 2AM의 영화처럼이란 노래가 전 시간에 나가서 제가 최고의 사랑이란 노래 오랜만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서인영의 노래죠. 사랑이라 쓰고 아픔이라 부른다. 이 노래가 왜 갑자기 듣고 싶었을까?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가 갑자기 가사가 흥얼흥얼 거려지더라고요. 뭐 때문이었지? 왜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이 났지? 이러면서요. 거미의 그대라서 디셈버에 돌아올 순 없나요? 이렇게 세 곡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인영 씨가 지금도 이렇게 굽이 높은 거를 신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한 거의 11cm 막 진짜 발목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신발 그 신발 광이죠. 엄청나게 높은 굽들을 신고 다니는데 저는 감이 엄두가 안 나요. 뭐 5cm는 서인영 씨한테는 껌이더라고요. 막 제가 구두를 안 신은 지 굉장히 오래

됐어요. 발목이 좀 안 좋아서 구두를 신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구두를 신게 되면 단화를 신게 되는데 그 또한도 구두 신을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운동화를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발이 안 좋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서인영 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노래 잘한다? 주얼리?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굽 높은 신발을 신는? 예. 진짜 신발 애호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제 시간 신청남 마감했습니다. 예, 마감했고요. 이제 제가 전해드릴 분은 딱 한 분 남았어요. 그분 노래 듣기 전에 제 선곡으로 범진의 나무가 되는 중 허진호가 부르는 너를 사랑해도 될까요? 제이세라의 어디선가 나처럼 이 노래를 듣고 있을 너에게 이렇게 노래 같이 들을게요.

이제 6월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낮에는 덥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밤에는 좀 선선한 것 같죠. 오늘도 밖에 잠깐 나갔는데 선선하다 못해 약간 쌀쌀하다? 뭐 이런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바람이 부니까 시원하고 좋긴 하고 빗방울이 하나씩? 하나씩 예 저를 때리더라고요. 예 때릴 때 좀 제 살을 좀 때려서 보내고 싶을 만큼 바람에 날려보내고 싶을 만큼 예 우리 철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지영의 겁쟁이 린의 신화, 실화, 그리고 거미의 구름이 그린 달빛 감사합니다라고 예 철님 다녀가셨어요. 희망고

그러고 보니까 거미의 노래가 아까 나갔는데 또 올렸네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오는 바람에 미처 확인을 못했어요. 올려놓고 또 몰랐는데 우리 행복이님께서 행복하자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예.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권순일과 조현아가 부르죠. 예뻤던 우리에게 그리고 10cm의 내 눈에만 보여라는 곡두곡 준비할게요.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1시까지 달려달려 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예, 벌써 2시간이 훅 지나갔어요. 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제 시간에 사연 담아주신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꽁치님, 황태자님, 행복하자1님, 그리고 찰님 고맙습니다. 선물 담아주신 꽃미남님, 그리고 찰님, 꽁치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안에서 밖에서 함께 청취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나눠주신 분들도 고맙습니다. 두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어요. 저는 아이유의 잔소리 전해드리면서 예, 틀리죠? 어떤 분? 잔소리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따 밤 11시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한우로 시작기 나니였습니다. 쇼톡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범했을까?

헤드로스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6월 5일 금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소나기성 비구름이 지나가고 상층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 오늘 아침 출근길은 날이 제법 선선한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18.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낮습니다. 한낮에도 심한 고온 없이 예년의 초여름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를 제외하고 하늘이 차차 개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을 보면 청주 19도, 대구 19.8도, 광주 20도로 어제보다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체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서울 27도, 전주대전 26도 예상되고요. 영남지역은 포항 30도, 경주 29도까지 오르는 등 다소 덥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가겠고요. 휴일 오전부터 낮 사이 경북 남부 동해안에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이맘때 초여름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여름에 접어드니 한낮에 자외선이 기승입니다. 또 기습적인 소나기를 만날 가능성도 커졌는데요. 이에 대비해서 양산 겸 우산 하나 들고 다니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늘호수 방송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채워져 방송이 됩니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인라이브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로그인하신 후에 왼쪽 메뉴에서 랭킹 누르고 목록에 실시간 선택하면 1위에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 있습니다. 채팅 누르고 대화방 오시면 화면 오른편에 녹색 원 연필이 있는데요. 연필 버튼 눌러서 신청곡 사연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가요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주시면 되고요. 다만 트로트나 경음악, 팝송, 랩 위주의 팝, 가사 전체가 영어인 곡은 신청을 하셔도 선곡이 안 됩니다. 같은 가수의 노래도 두 곡 이상 선곡 안 되고요. 바로 전 시간에 방송된 곡도 중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으니 다양한 가수의 곡으로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곡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은 신청곡만, 신청곡 선곡이 어려우시면 사연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화와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PC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홈페이지, 모바일은 인라이브 어플을 통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넷 FM 라디오 중심 하늘호수 방송국이고요. 저는 좋은 아침인 가요의 터보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첫 사연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청해 주신 곡 허가이윤의 내 사랑 내 곁에, 현아의 풋사과, 선미의 주인공. 그룹 출신인데 솔로 곡으로 나온 곡들 청해 주셨군요. 안녕하세요 터보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무탈하셨습니까? 저는 여전히 모닝 근무하며 지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 하늘로스 덕분에 잘 보내고 있어요. 때로는 이게 병원이 맞나 싶을 정도로 평온하다가 응급 상황이 생길 때는 정신이 없는, 하루에도 상황이 360도 바뀌는 일상입니다. 하늘로스의 음악 덕분에 많은 위로와 힘 받으며 살아갑니다. 2시간 감사히 방송 잘 듣겠습니다. 방송이 지난 금요일에 하고 딱 일주일 만에 돌아온 거라 오랜만이죠. 여전히 모닝 근무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군요. 늘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 같은 일상도 막상 들여다보면 하루하루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죠. 특히 병원이라는 환경이 평온한 순간과 긴박한 순간이 순식간에 바뀌는 곳이라 긴장의 끈을 놓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 방송 함께하며 위로와 힘을 얻고 계시다는 말씀에 저희도 큰 힘 받아서 방송하게 되네요. 누군가에게 작은 쉼표가 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방송하는 보람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바쁜 근무 속에서 건강 잘 챙기시고 2시간 함께 해주시는 동안만큼 음악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반가운 사연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세요.

just want you will ever go sounds like you know what I'm in the girl hand you 네 표정을 읽었다. 혁장미님 신청사연입니다. 청해요. 오빠 안녕하세요. 간만에 오빠 방송이네요. 어제 소나기가 왔음에도 오늘은 더 왕 더울 예정인가봐요. 날이 아주 쨍쨍하네요. 잘 들어요. 파테코 앤 셔츠의 러브 올 쿨, 정동원의 이제서야 다 지우려 한다, 케이시의 이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 청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에서 인사 나누죠. 반갑네요. 어제 곳곳에 소나기 지나가면서 잠시 더위 식혀주나 싶었는데 아침부터 햇살이 장난 아니죠. 오늘 하늘도 쨍쨍하고 기온도 크게 오른다고 하니까 그래도 서울 경기 쪽 뭐 그쪽은 괜찮을 모양이에요. 저쪽 경북 대구 이쪽이 많이 더울 거라는 건. 그래도 이런 날 수분 잘 챙기고 특히나 외부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잠깐씩이라도 그늘에서 쉬어가면서 하루 보내야겠습니다. 그래도 맑은 하늘 덕분에 기분만큼 산뜻하게 시작하는 하루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하면서 청해주신 좋은 음악들로 여유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님 신청사연입니다. 청해주신 곡 여동생의 초록 여름 매미 좀 전에 들으셨고요. 다비치의 타임캡슐 CR 스테이 청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보님, 불금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비 온 뒤 날씨가 좋아요. 어제 비 와서 운동을 못했는데 이따 한 바퀴 돌아야겠어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토보님. 어제 비 때문에 운동 계획이 좀 틀어졌나 보죠. 그래도 오늘 하늘도 맑고 공기도 한결 상쾌해서 운동하기에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기분 좋게 한 바퀴 돌고 오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겠죠. 벌써 금요일이라 한 주의 끝이 보이는 시점인데요. 바쁘게 달려온 만큼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고요. 주말에는 하고 싶었던 일들도 좀 하면서 여유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늘 방송 찾아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청해주신 노래들과 함께 기분 좋은 금요일,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구름이 선생님 다녀가 주셨어요. 루머스의 스톰, 세세세 떠날 거야, 구피의 게임의 법칙 청해 주셨습니다. 섬 패킹, 백패킹, 말도 가요. 오늘은 아예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섬으로 여행을 가는 모양이에요. 아까 대화창에서 얘기 나눈 걸 보니까 오늘 일을 미루고 휴무인 모양이던데요. 말도가 그 뭐 새만금 그쪽 근처인가 보죠. 서해안 쪽인 것 같은데, 예, 백패킹을 할 건가 보죠.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일정입니다. 멀리 떠나는 길인 만큼 이동할 때 안전 중요하니까 조심해서 다녀오고요. 바쁜 일상과 반복되는 하루들은 잠시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여유도 만끽하고 좋은 풍경도 많이 담아오세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요. 밤바다와 섬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힐링 가득한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돌아올 때는 즐거운 추억 한가득 담아오고요. 행복하고 멋진 백패킹 여행 되세요. 오늘도 힘

영수님 신청 사연입니다. 엠플라잉의 환절기, 디베이스의 연인 청해 주셨어요. 터보님 안녕하세요. 지난주 영유아 검진을 갔는데 아이는 2.95kg로 태어났을 때에 비해서 지금은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아기가 어제 변이 붉어져서 소아과 다녀왔네요. 비가 5시에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병원 진료 후 집으로 오고 있는데 확 내려서 유모차 커버 세탁했어요.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은 그래도 시원한 느낌이에요. 오늘 애기 아픔 이슈로 약속이 취소가 되어서 집콕하면서 집안일을 할 예정이에요. 잘 듣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영유아 검진 다녀오셨군요. 태어났을 때 2.9 작은 편인가요? 3kg 얼추 되면 고만고만한 것 같은데 하여간 지금 키도 크고 몸무게도 잘 나간다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거네요. 부모 입장에서는 검진 때마다 괜히 긴장되는데 좋은 얘기 들었네요. 어제 변이 붉어져서 소아과 다녀왔다니까 많이 신경 쓰일 텐데 아이 아프면 부모 마음이 더 바쁘고 걱정되기 마련이죠. 큰 문제 없이 금방 좋아지면 좋겠네요. 게다가 또 병원 다녀오는 길에 오늘 유모차 커버 세탁까지 하고 어제는 여러모로 정신없는 하루였겠어요. 오늘 약속도 취소된 만큼 편안하게 집에서 시간 보내면서 아이 살펴가며 집안일도 천천히 하면 좋겠습니다. 바깥은 잠시 쉬어가는 날이라 생각하고 집에서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무엇보다 아기가 얼른 컨디션 회복하길 바라고요. 양수님도 육아로 지친 몸과 마음 잘 챙기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연 나눠줘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